땀나 하울라 울라 콩아 쿠버구 푼그라이버 우풀랄락떠버기 왕네 싱우히부와 허용기리 라인타 싱우버 코임 라이마야 암나 토록범마 밤 람렐라이 하

우리 영앙바 힌디다 럭투말리 잉그라지드나 루비아 폴리레딕스 롱거스 하이나 강나바 밤비에시 마이테이 마이비싱나 아나라잉바다 구이르바 마탐다기 시즌나르클라바 밤비에미니

레이박 닝바 이셰니카 마탕마탕위나 다비리 마칼마텔기 타우름 싱나 레이팅 위드네 산독처리바 아동기다막니 아카스마니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하우직 란톡처리 동안동안 바 세이석바 싱데기 로카차바 마타미셰싱 마탕마탕위나 그돌기 아한바다 다비라시 세이석비 종탐 카말라기 콘절다 당점 코라나 세이링바 마담이 쉐이

0: 이번 시에 신부님 누나 이샤기 마룬터 나게 가만 아들이 망했다 이샤기 마룬터 마땅 아들이 라이 한다바 남달라이 신하드나 라이 다고다고다고 나하시나세 아빠 아들이만 파마시 가보야 아들이나 넘나리만이네 아샤타오 가야다 담는게다바기야 하이 너희는 이보다 아 많은기 나리한테 나시다 아따가 텐주텐주 아들 못믿이 아 멋있다들 아유 망타이 망통다 마디 마포다 가텐다기 신와다바기 두모 아쇼 너나 오래이 보니 한시 마파시오보다네 마이 두리두리 어두다기 하이탄다 못도한다기 복차오기 봉가 아이도 참 당연하 시간아 마디
1: 마시다 로 이바 콘젤 아무순 머리 마콩 삼나다바 다이로키 마눙다 로 이바 섭텍스 온톡노 왕이 마시다 탐나라이기 와리 이쁨바 로이나 하이르바 곰키 가나라나 마카 사타르크바다 호키바 톡독 아무순 쿠다키 톡독 아니 아시 다르마다이스도 우드나 섬질라이 루크라비나 호키바 톡독싱 능싱라이 루크라비기 눈기 오이바 모노록 아시 플레이 아시다 야암나 마팡글 깔레 마기 internal world 루크라비기 stream of consciousness 마기 능싱바 아두나 툼핫라바 학상 가나할랄기 동안동안바 subjective reality 싱 징토파기 로이바 나이로이더바 아메
2: 아토파 플레이 아시기 사나팡기 미잉 아마다 잉락파 마탐다수 탐나라이다 space 아무송 architectural experimentation 아시니 하이리바 experimentation 아시다디 앙악파니 시니마기 jump cut 쿰나 space asi sizinarai bhabokta mahausana shungtheng thengaraktaba unusual experience ama yamna wakhal khallanaba spectacle relationship ama sengat pangamki ihang hangba stage asida ka khudingmak performance ki mafamni shumang konthong wangma public space pumnamak asi theater ni haiba kanhailal gi wakhalon adusu

아이 쫄비가 사고는 행리버 미워 싱부 한탄의 행바 아무디 따티 따위는 따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 싱다 따티 따위는 따우바 마코이기 마랄 마톰 프로퍼티 문나버 호너라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h da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ga complaint taw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ka haije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게 봐.
1: 아이 고 실린 게. 먹다 또 푸코시. 아이 하이드시.
0: 까리 하이리 노도 사찬 하이를 노래 두다.
1: 시시나 하이리시.
0: 아싸이마 라이마 딸리해. 하우직 보 앙앙마 사다우나 이보.
1: 오 이 거기 흰골 맛 봄새. 아니 보는 데 막 그래서 떠오는 막 강한지. 제 이름을 입으시.
0: 까이기야. 감다우나 너. 하. 마포기야 야보시 야우드나 헤타슈마이나 살카나 빡딱다 더부야 브라냐 야로 야로 아이디 야로 하시네
1: 인젠 아이 거기 힌 콜지 마바기니 하이바시 능무꺼 아우러 브로
0: 오이라수오 마파 마마기 포파티디 마사기니 까이노
1: 또오실 인젠 밥너 인근에 아무것도 굽편하네 세금 아이 커넷이 능무꺼 이더러게
0: 까이노다 온통나수이 스마트 오이키드레다
1: 슬림지 망신시마
0: 아두부 땅 가이다 토가가 까리따오기 하이리브노 하이바 마부 파자나 따위디 하이데나 에코이부 탄톡라기 하이리브로 인콜지 인톡라가
1: 스민제 능시와 야르앙크레다 와카잉앙누꼬낭
0: 에이나 힝링아이다네 마두마디야로 에이디네 소똥네 하이시네
1: 와카이라디 싱징라카니꼬 싱징라디네 와도 뽐사라카니 아두다게디 카하 망쿠자이 카이타도 또거니꼬 와강 따닝제
0: 야로 하이시네 야로 하이시네

0: 아이 기디 이쁘로 뽀뽀뽀빠 이쁘고 아이 기 합자 오늘레이 이스 노이디 아소나나 할라만 티티다나 수고마세 코나리자로 이뻐 카리노 이베마 이베마 코이나 할두고 마땀 카라짱짱짱 비비바기 마말로이나 라오이 콜다 미타라 이시보 짜바 탁바 세바 떡비바기 마말리 하이게 하이브로 할도 나 코이야미 짱다나 수루수루수루 했나 이래가 쭉쭉나 짜바니냐 하
1: 아주 다 이리 빌락다다나 가리 하이바 자바 탁바 제바 떠비바기 마말 오 미호이바 아마나 미호이바 아마기 타모이 세잉아 띵방자바시부 숨나 빡톡라바 아이 다 모두 탐나지라 응? 티엔에다 똑라게 아이엥오이냐 탐나게 아스 똥탈바지 야디에다고 후망나 후망 사오분에 따오리지 아이부 망골당에 학당 똑라게 인타브라 이엥라지라 응

0: 林静，뜸들이보는거
1: 뜸들이
0: 오낭시뜸봐야들어라
1: 어뭐
0: 이사토비니뜸크라보잖아
1: 응뜸만만이어뭐이봐봐가이더러게아태인가시다가리와갈누
0: 뭐봐도염린싱레
1: 아뭐이봐봐
0: 영호林静아이나가오리가이뿡깍자락뿐이마을에기다보면똥새힘묶이똥기완
1: 오마이갓
0: 이야뭐

0: 이마 리제 들어봐 이보. 봐봐 나 이마 봐봐 아니마키 멋진 누나. 아인 뜸더만 막해 아이보 상키. 아이 마이 허웅 살 박사 무피 아몬 바만나 답나 답나. 아인 슈프 남비키.
1: 뭐 이봐.
0: 밤은 마시드다 밤누노 우이드는 린키. 독신도 아마도 외는 마시디 아이 미치다 우리 일링시.
1: 모이봐 독비로세 봄내 맛 하우크레.
0: 마담 누나 하우크라바슈 아이기 다 모이들 라이바 닝싱바 심하디 로이 크로야디 하우크로야디.
1: 아도 사우디 사우누 모이봐 바바나 이코이브 눅시라 가부 아숨나 인콜기 마땅시
0: 독자신호. 아이 바바부 타세 분은 막 싱시기 마름다 그리고 막 하라디 소이든 봄눈을 내렁거니.
1: 호 아두네 아인 하리도 봄리바 보또 강독세 앙앙아니도 막 코이나 신방학다 오이가네.
0: 링제안 능이 워클세 아이네 숨에 하이르바 수야닝데 라리 하이르바 수하닝데 아이 아이기 곡세 양사일리세.
1: 그리고 수마마바디 익산타호보나 파트로 낙토하우나바 레바키 와일상 레이리다나.
0: 그리고 랄람두나 바바기 닝과 까이키두나 아또바 콩탕 아무 못탕글바디
1: 뭐바
0: 능이는 닝자리바 바바부 줌시도 부럽고 할부도 우이 토키드바 따르가디 감독바.
1: 아두디 뭐바 바바다 묵당 항바디.
0: 에이 무두구물로 마이스 탕크트는 바바 하이나 찐친의 고루가다부터 이러한 뭐 뽀르파르바 이 이놈 그들만 만들.
1: 아두디 감독시 하이리노 예문에 인콜시 영발라 이바 미싱세 보라이 쿠룸바두 망아 시다부 답답아 야리 브라바 모이 바바.
0: 그래 아이 밤바이 마토로갱아 시아잉시다 아두부
1: 하이잉아 육디 라몬발라 아니 야리 하이베기 사인수 무이 바바나 타우비 그래 시다부 아무 가람 답타가 도이노 미 무이 바바
0: 나 왕은 인 하이르비스니 링제엔 하 아잉 바바나 람무 운발라고도 능 와마 쩨다마 낭 뭐 야로 있고 백낭 럭로방 능 아이고 하 빠뿌 그다바기
1: 무이 바바

0: 林泰，
1: 맞아？
0: 那西西派林기반점이니까。
1: 嗯，这희야마다과이되기타반바바누미니맞아。
0: 자리에양지연의강유자니라나。아이나분게야。
1: 맞아。허직다이날라이크루미에다워킹작가니네토키바니。
0: 응아도나시디나분가이가타벅자트가도리아작도가능한내통도어고
1: 허이맞아
0: 아도낭쇼샤루시다나
1: 하아이보응아이이카이제이래맞아형숨상하오라기
0: 허이다허이다야이다야이다야이다하하레지스타루피스카이도아이사부강한인간숨도분이래바나하
1: 예맞아다모하래예아다모가이노얌투네라이나
0: 그타오바가이노레낭부이핑핑네우이라나민나마이가두부이몽막실리두부가이도르긴해
2: 맞아바오마타락바
0: 가이
2: 토이비기마마나비라이자나탐담바니맞아
0: 가가리바오논해
2: 바봉도토이비오에게바바도바봉
0: 아이마이와아이탄데고
2: 맞아
0: 누가알면누미시드네마이와빨라카노
2: 맞아바바도호스피탈데깐들레깐내리마네합타무파리하이
0: 하
2: 이파파갓바기코담우디에데나하이
0: 가가리가리
2: 생분이바소바소바소나이쿠오통능실기로바소바소린토이제바소엄뜨거우시제엄뜨거바소
1: 바소바소
2: 통엄뜨거우시
1: 통엄쳤다하고해봐
2: 통엄쳤다하고바소
1: 세통심다항호맞아맞아

0: ꯍꯧꯖꯤꯛ ꯇꯥꯕꯤꯔꯤ ꯔꯦꯗꯤꯑꯣ ꯂꯤꯂꯥ ꯑꯩ ꯃꯥ ꯕꯨꯗꯤ ꯅꯨꯡꯁꯤꯌꯦ ꯑꯅꯤꯁꯨꯕ ꯁꯔꯨꯛ ꯂꯤꯂꯥꯁꯤꯗ ꯁꯛꯇꯝ ꯂꯥꯡꯈꯤꯕꯁꯤꯡꯗꯤ ꯏꯕꯣꯍꯜꯒꯤ ꯁꯛꯇꯝꯗ ꯍꯤꯖꯝ ꯁ꯭ꯌꯥꯝ ꯁꯤꯡ, ꯏꯕꯣꯍꯜꯒꯤ ꯃꯆꯥꯅꯨꯄꯥ ꯌꯥꯏꯐꯕꯒꯤ ꯁꯛꯇꯝꯗ ꯇꯣꯟꯖꯝ ꯍꯦꯝꯂꯦꯠ, ꯏꯕꯣꯍꯜꯒꯤ ꯃꯃꯧ ꯅꯨꯄꯤ ꯂꯤꯡꯖꯦꯜꯒꯤ ꯁꯛꯇꯝ ꯂꯥꯡꯈꯤꯕꯤ ꯂꯥꯏꯃꯌꯨꯝ ꯒꯥꯏꯇ꯭ꯔꯤ ꯗꯦꯕꯤ, ꯃꯁꯨꯅꯨꯄꯤ ꯊꯣꯏꯕꯤꯒꯤ ꯁꯛꯇꯝꯗ ꯂꯩꯁꯥꯡꯊꯦꯝ ꯇꯣꯟꯊꯣꯏ ꯉꯝꯕꯤ, ꯊꯧꯕꯒꯤ ꯁꯛꯇꯝ ꯂꯥꯡꯈꯤꯕ ꯕꯤꯔꯗꯤꯞ ꯌꯥꯡꯂꯤꯝ, ꯊꯧꯕꯒꯤ ꯃꯆꯟꯅꯨꯄꯤ ꯂꯤꯟꯊꯣꯏꯒꯤ ꯁꯛꯇꯝ ꯂꯥꯡꯈꯤꯕꯤ ꯌꯦꯟꯗ꯭ꯔꯦꯝꯕꯝ ꯕꯤꯗ꯭ꯌꯥꯔꯥꯅꯤ ꯆꯅꯨ, ꯃ꯭ꯌꯨꯖꯤꯛꯇ ꯂꯣꯅꯥꯟꯗꯣ ꯂꯥꯏꯈꯨꯔꯥꯝ, ꯂꯤꯂꯥ ꯏꯕ ꯒꯨꯔꯨꯃꯌꯨꯝ ꯀ꯭ꯔꯤꯁꯅ ꯀꯨꯃꯥꯔ ꯁꯔꯃ, ꯂꯤꯂꯥ ꯄꯨꯊꯣꯛꯄ ꯃꯥꯏꯕꯝ ꯏꯁꯥꯀꯥꯟꯇ, ꯄꯨꯊꯣꯛꯄꯗ ꯇꯦꯡꯕꯥꯡꯕ ꯑꯊꯣꯛꯄꯝ ꯁꯨꯚꯥꯁꯟꯗ ꯁꯤꯡ.
1: HIV가 사고는 힘리바 미오이 싱부 한타나 옌바 아마디 따티 따오이나 따위로이다보니 까리곰바 하이리바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나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바 미오이 싱부 나트라가 HIV나 소홀라바 미오이 싱다 따티 따오이나 따오바 마코이기 마랄마 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나라바디

강사, 왕카이락 밤 군젠빈의 삭바 가야알다 락 바이럽 아이코이 토롬기 아니시 보이나 얌동아이나 담미나래 강사가 시기에 거기 토롬다 세척가다바 강수 요리 세척비가다바시나 구문템 헨토이샤나 거의 헨토이샤나 되기 세시 분나무 담미나시 헨토이샤나 하우르시 하우로

누자기 안한 버크자이 이카이럽 떡부미지 뿜나막시기 마탁다 닝돈 요비 삼랑 삼랑 아시나 파자부기 먹은 헨 합리리 아숙 파자바 코이다나 비마이통 말랑부마나 흠도키베다 벤제드르바 타모야마나 마하키 타모이드기 마하키 타와이드기 헨 간제리바 자나비 마하키다막 리리 훔바 말랑부다 아숨나 와라우나 바우담리

0: 뽑는다. 아이기 타모이다. 이탁 이봄 아마뜨기 사포 야오키데 뽑미나봐. 아이기 이분 기쁜 희망 배야로의 하이브나. 아이기 분식이 반다 모이즈키. 타모가 이걸 애니리바 말이디. 대톡파 난톡파 타독파다. 물러래다 보면 주나 쬐나 상크라바. 미오이바 아마나 미오이바 아마기다 막 샘크라블리 풀라마디. 타모가 이걸 애니리바. 생리바 마리에시다. 아이 아토파 마추 아마트 얀신 바밤제데.
1: 아이 동이
0: 바분가 바지가니 얀리 부아 파마도 한독 비요. 담오 부 아이기 뿐 시기 붕어 이나도 막 레이한 비요 바붕.
2: 아잔
3: 어두데 아이는 낭기 나봉 뭐 연반 뿐 시다 콩다 할래게 칼로 봐. 아이기 와리아 버시디 뭐좀 그러 한독 붙다라 봐.
0: 바붕 만두기다 먹다디 나사 하나 타우랑 하나 뿜나 먹 신발로 이자리
3: 하
0: 타우랑 아주 실험 나가 아이기 이름 덤마시다 눈비 오이비기 야기면 펌다자 타리바 미요 미나이까 나나바 아마디 미요 오이비기 뿐시 부망 하나나바 토락이바 마야이 까바니 차기 마이 옥다 드럭 팅비기 랑 펌다 뿐시 예세 폴리스 아무나 정신제 크라기
3: 하
0: 세
4: 세,
5: 개개. 소비.
4: 바지. 아니 그나그나 우리 부인님으로. 바지 오이래. 바지. 그 타바 돈 비세. 폴리스께 사인 칼레 바지 파옥다르 보.
5: 다리 이파 파옥다르가 나버네.
4: 아주데 에이 바지 유명한 기사 세무키기.
0: 나이 코이세.
4: 그대로기.
0: 에이나 시디. 이 시도 와파만 맞다 해서기.
4: 개와노 하요.
0: 아두이세.
4: 그리기 노나는 시와 해보다 코이코이도 보.
0: 아두이세. 아이는 하이드르 보아 파마세 이제서 소이드는 막 기합이고
4: 깔리와노 하이오바
0: 바붕 바지
5: 호우
0: 타모는 나바 파락라바 마탐다 이스에 보이 타모가 뛰는 한키 마코에네기 타모에니 마나자바 아싱구노 시브도 아이 뿜나 막 오리
4: 돈비
0: 바붕가 바지가나 나사 아이보 타모의 싱는 시브 먹도 오래가디 아이는 하이드가 드르 보아 파마세 소이드는 막 기합이고
3: 깔리노 넌게 아빠마도 했다 하이오니 했다 하이오
5: 하이오 하이오
0: 담오기 이세가기 윤반백이 뿐 시부농아 야이파는 레이나나 봐 바본가 바지그나 야이파 타우살 비비라모 이세 나이코 세 바본가 바지가 복하이는 비요 담오 담오 시오 비요 세 그는 비요 세 그는 비요
3: 야래
6: Hozim tabi rei sumang lila. Mutla roi daba machu lila asigi aroi basarup. Sanabi ki ba Peacemaker Artists Association gilila kangbu. Tharum sanu turu tahan zari basakas banim falgi FM Sangai Channel ni.

건강이 더럼 따비리. 아카스바니 인폴 하잉 줄라이 기 타릭 따루 강라 채널 기 누미당 이풍 니판 따브르 란툭 세그니 라디오 릴라 에코이 기 이보 릴라 시기 안 마스루 릴라 사나비 기 다바 살라이 석톰 랑바 강루 하잉 강라 채널 기 누미당 풍 니판 마카이 나하롤 기 콘젤 르탄 제그니 Financial Literacy Naha Singda Mutual Fund Gi Kanava Harib Hiromasida Laitangbam George Manager in Charge SBI Fund Management Imphalga Unadunu Warisaba Thauram Lantuk Pigadav Singh Devektu Akoija Mamadi Priyanka Hayeng Kangla Senilgi Nimidangpung Mapan Makai Tabu Matamda Tahan Jagani Manipuri Wari Watai Da Sustainable Development Gidambak Til Kang Singbu Sijanaba Food Security Ecology Amadi Miyovigi Hakselda Entomology Gi Taudang Kangdopa Hari Bahiram Masida Dr. Moirangthem Bhubaneswari Devi Principal Thambalmari College Oinamga Unadunawari Saba Unabigadavi Nilsri Haisnam Thorum Putokpa, Rice and the Singtang.

0: 잘 수 있어야겠던 비브로 이생시 암술 자나 도움을 보자는 석비라 그래.
1: 제가
0: 하나
1: 안
0: 하고 있는
1: 이만 땀도
0: 부디 세이컨 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1: 가야오예
0: 호이 호이 호이 안도 아아 겐 땀 보이네 디저 차라띠 오케이 오케이 하도 그이나 다자보다 건전수 암파자 얘도 이 세이수 암술 자나 석비력 벗어다 다자보 암농아 이제 바이타 에도 마탕기 토롬도 수 이세 암파자보마 강나부기 샘사비 버거 로이나는 칸비로 오 마탕기 토롬도 수 소이드는 택내지
1: 어허이사
0: 파니파니가 세고 있는 칸비력 리바 강부나 수 온 풍기 세란 독세리

0: 거기 가서 기 good evening 문의 볼기 라이브 퍼버 아르웨브 콜러 로커서리 할로 라이브 퍼버 콜러니 해드는 로커서리 우리 누구 라이브 TV도 원 크립 폰시 섭사네 크립 디스커넥트 오키 부모 파다 사네 크립 마탱기 폰시 로커서기 할로
1: 할로
0: good evening
1: good evening sir
0: good evening 문의 볼기 아르웨브 콜러니 가나 오비러브노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Funny, funny. Can we replace a lantuxerita mineral sea?

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사
தங்க கசித்த லோகசகி விசை சிங்டி ஆன்ப இசைத தாஞ்சகி விசைகி சைசக்ப குப்பைலப்பம் தினேஷ் சர்மா சைரங்ப ஜிதேந்திர நிங்தௌசம்.

아로이 보이나 그돌 담자키바 이사이스기 세석바 우삼 늘짓 구마르 사이링바 제비 서밤 시와리 가야 사두나 아동 도롬 다비리버 사카스바님 팔기 상하이 채널기 누미당이 도롬 버리니